0: 그래, 그 얘기 때문에 그지 이게.
1: 중국 문화가 한국 사람들이나 골프를 스포츠를 잘 들어가는 편이. 선수 관련해서 저번에 몇개 가이 나쁘게 캐드면 빠져 나갈 뻔했죠. 그 노스리터 몇개 가이는 골못 차가려는지. 이렇게 노스킬로그램 몇개 가이는 빠져 차가려는지.